코 잠팽하니 옹아 아루 이안얌포 베겐츠모데 파인 르차그니코 라니코 낙카 코트파 섹션 5호 시그릿 비리 바그픈 타마쿠코 애드버타이즈 카코 잠팽하니 옹아 아루 이안얌포 베겐츠모데 스캉바 창나 냠피아니코 블시그니나 질 오아니 바 하잘사 탕카코 파인 감나 나가니 와 그니가바 창나 냠피겐츠무 오디 블시 봉아나 질로 도나니 바 하잘사 탕카코 파인 감마니코 닥킹아 섹션 6 코트파 블시 치쳇나 코미그바 비사랑나 팔라니코 참팽아니 아로 스쿨 삼바오 팔라니코 빙아니 옹아 니암코 피아니 파인랑 르차그니 옹아 섹션 7 8 아로 9 코트파 얀 스페시픽 헬트 워닝 그리 바 켄나니 녹사 그리 팔라니코 닥기자니나 참팽아니 옹아 그탐그바 먹송아니 옹아하 퀴팅 서포트 바 타마쿠 자칼라니코 왔다니나 낙차카니코 온나니 옹아 아로 이야 프로그램모 토바이코 시제이션 프로그램랑코 다카 총모턴 야노 NRT 바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랑코 다카가 아로 운박사나 카운슬링랑코 온나 총모턴 토바이코 시제이션 카운슬링랑코 다크롱아 토베코 바 타마쿠니 남기자니금은 간득히 아가나띵아. 타마쿠오 멍 하잘스니나 바띠 케미컬스랑 근앙 아로 우노니 멍 소츠니망 캔서 바 카르시노제닉 바 캔서 옹앗가바 케미컬스랑 근앙 타마쿠코 멍그니 비망오 자칼라 스캉그바 옹족 스모킹 폼 촉모탄 릉곱나 마나니 비망옹아 지카이 시그릿 비리 파입 후카 아로 완다케 다카바 비망오 자칼그바콘 스모킹 폼 네 아가나 그니그바 옹족 논 스모킹 폼 촉모탄 릉곱나 만기자그바니 비망오 촉모탄 조바이나 바와릉오 도니 바 깅스크나 자칼그바 비망오 자칼그바와 제카이 사다 바 카이니 바 굿카 다케 아르완 다케 다카바 비망오 자칼그바콘 논 스모킹 폼 타마쿠 네 아가나 타마쿠 동그바 몽송그바 케미컬스 랑아랑 와하 니코틴 tar, carbon monoxide, benzene, acetaldehyde, arawandaken, agan gaman gata, hajal snina batte, chemical srang, tamakuo gnang, aro, mung, sosni rang, cancer ungatna, amgapa chemical srang, unga. Tamakuko jakalani, namgijani rangko, ba, ill effects of smoking ko, adita points rangko aganatna gata aska, skangpa, kubiba singa, ba bara aro khni rangba singaniko nikani gni gpa chatwani ko mashi jani gtham gpa gungske uyaniko gmatani bri gpa chaksi aro wagamo dak takani ba stain khani onga bunga gpa ben bimang ansingi rongani ko nosto khani onga dok gpa rungop gpa rango gusua ko ata chumotan smoking cough aro bronchitis takapa banga sabi sirangko ungatna gata matna snigpa waha michikrango janakani thikongi jani aro sadakata nirang bangbata ko nakna gata matna mangpanarang jok gisikni sa ba byati ko matnatna gata amma ya thamaku ko jakhalani ill effects rang aruan daken dungthang dungthang bangbia namgi jani rangko ya thamaku ko jakhalani chi bien thangona rabaniko nuknagata matna ansungtao tamaku aro tamaku ko jakhalani bangen namgi jani rangko khnangnagata matna ha ndake mahatma gandhi changsawa kana hachim it is health that is real wealth and not pieces of gold and silver yani ortho de chokmot kpa gam de gamchat kpa sona aro rupa ongja andiba anchini ansing baljokaniosa onga ba heltosa onga ne wa agananga ha unigaman anthangthangni health ko ba ansing baljokani ko skhangdune

0: 평난 지순이 삼바울 에겐마
1: 비키
0: 안달 슴슴겐치 모바 지순이 나 송니 장기 타뇨 자쟁야니랑 안달라니랑 호만겐치 모바 나 송 지순이 삼바울 평난 레겐마
1: 비키
0: 레겐 나코데 남비야 나 송 안탕탕 코는게 강카리 카이라오데 블롱엔 남마 마이나 나 송다 시오 크나하모 총못 급바로 각켓 급바 톰톰아니거데 산노니코 만나
1: 이솔로니코
0: 니게만 팡나 난청 이솔니 삼바오사 리에문나 안탕탕니 기스크나바 톰톰아니코라 바나 지아코데 안청니 보라이오니오 안청기 기스크니 톰톰아니랑 동장엔트모데 파송나 만져봐 아멍자 안청 기스코 자쟁이랑 동아이겐노데 안청이 보라랑오데 안청데 잔치나만 자와하 안청 마이콘 보라랑오콘 기스크라 자와하니면 안청이 기스코 톰톰에 라키나다 안청 보라랑이 주소꺼뻑나다데 안청이 기스크랑고바 톰톰에 라키나나가모 니면 안청 각켓꺼빠로 종못꺼빠 톰톰하니거데 이솔로니거사 만나니 위엠나 안청 방란 이솔 박사 장기 당나 당한만 상자와
1: 당겐
0: 나거데 날레 안층 야 간득 베이바 프로그램어 마이니기면 스키라 앙아하 톰톰하니 안층 톰톰하니코 라바나겠다 감카겐마 마이다키 감카겐 안층이 레뱅스카랑코 제랑한 기스코 녹 당고 소쟁쟁이 아침 와망코 산노나 럼바게나 안청
1: 이솔로나
0: 럼바나 지라코데 와망바 톰톰에 안청 그따 장기 당남 만겐모 늦게 야캄코 날씨만 가겐마 급받겐마 톰톰하니 그만 급받겐 이솔니 카타치 안청 톰톰하니 코라바나 만자 니면 이솔니 카타 박사 안청 톰톰하니 코라바에 야그사코 앙니 아로낙니 장기 당하니코 등탕앗나모 감각겐 콘바
1: 하겐
0: 나거데 야 남비기빠로 간득비기빠 프로그램모나 나시망 리바에 증박서 아니나 증하 나시망 사칸티콘 텔비야
1: 텔비야
2: 나시망 톤톤하니 그면 르그락미 마락니 다리그면 프로그램코 크나스와하 Sumerang dongyan man na isimang nawal may marak awindol ni isunar matila ni gitrong ko matangiya gitrong rong a ayuro mayroong play kasa kasro kanisa salgiyo aro agan sukja isul ni kasa ko.

바급바니 트로피 아로 메달랑코 롱타 다트롱 아침 제 소면 바급바우나 우니 가수사나 리앙아니 금은 메달랑코 치아니 금은 아로니 돌코 주속나 닥착하니 금은 달라띠 온롱 아침 와치 기숙 나갔다고만 네문 와바 가수사나 티카하 아로 프릉오 갓데란타 가나겠다 아바칭에문 바급바우나 우니 마시아그 먹고 스키에 오나하 우와 우센 볼트니 월드 레코드만 급박급박이 쓰그라띠 아가나하 제 소모연 TV 업카에문 보라에 지나갔다 마급바우코 아가나하 운원와 장서대 구린데빌 가추사잉아 은네 우코 TV오 니겐 은네 마급바나 아간차가하 구린데빌니 아가나니겠다 우아라 미들클라스 녹당원이 옹아침 아로우니 바그바바 볼리볼 갈급바 옹아침 은디바 녹당니 오보사니금은 가수사니코 왓갈나 낭아하 우니 주소갓나만 기자급바 늑주망아니코 와우니 대판테오 늑스카하 와우니 대판테코 늑주망아니랑코와라 락게 감 가아치사 주소갓나만 나 은네 아간롱에문 마이다케 밀카싱 바 락베 조톤 가아치사 주소가니코 만나하 우코 자나페 우니금은 골포아가네 온롱아침 우니 바그바우코 아송나 가츠사나 인디아나 메달랑코 체나 아로 아송나 무금라송코 라바치나그타 디디아하 젠살로 와르차사미탈코 가츠사나 시오콘 이아라 인디아니 만데랑나 웅자 아로 인디아니 만데랑데 르차사미탈 가츠사나 암소크바 웅자 은네 방아 만데랑한 우나 아간롱아침 은디바우니 바그바 방난 은박사 자댕바아침 나오데야 라마곤 바세하니금은 만데랑 제고바 아간치나 안풀자와하 은혜와망 아간롱아침 우니 바그바 와닥나만 게느네 베베라아침 아루와 베베라 아니언 방착게멍와 레무캉아하 나알로우니 아가나니그타 인디아니 만데랑 르차사 미탈고 가츠사나 만급보웅아 아로 아그삭 금멋끄탄 와누스 소가니쿠완 층바 만겐 우아망 사건이 살근이니그 세포 멍그탐 내셔널 레코드랑코 만나하니아라 남맨 남급바 옹총못다 르차사 미탈고 가츠사니아라 람람급보웅자 엔디오바 우아망 주속나그타 만나하 만키밭코 크나툼소급바랑 마이야 야 주속아니오나 소카타하 마이야 기스코 나가타하 와망오 마야 먹송원이랑 동아 아루 와랑코 마이다께 주소갓나 맹아 아루야 가당오나 속나그타 바디타나 냉베그파 옹아 우코마시나 스갱겐 구린더빌니 아가나니그타 와방아네 인간이랑코 자그롱아하 아루 방아 창원 완타니 닥나 세오금문노 가동자쯤 가수사니오라 방나데 제급바 옹자 주소기자오니코바 스키라 나마나 아로 방아 창랑나 주소기자니코 만논 아로마타 부아코 만논 방난 우니 녹당니 만데랑 운박사 옹아쯤 옹낭기자급바 살바블시 우니 장기 당하니코 루시자 아로 늑주망하니코 돈통자치나 우니 마아파우코 방난 니디롱아쯤 와닥자오데 나랑바닥자와 은네 우니 코츠바 아간롱아쯤 와카타랑코 와기스그라 롱에 동행아 젠살로 녹당니 만데랑 코츠 아로 울울라우 동급바 만데랑 방난 디디롱아 아로 가동아트롱아 우니 닥나스가니 드멜자 은낙게 닥차가니코만 롱에멍 남멘 냉베그바 옹겐츠모바 무캉치레 무캉나그타 와블코 만나쯤 아니메스니 아가나니그타 하자니 코록사 불시여 와 가추사나 아바칭원 이아라 우나그 달그파송아 아루와 주속나 만파겐마 은혜만데랑 우오 승롱아쯤 은디바 다오데야 가수사니오나 나빠하니금은 와 주소급바 옹앗겐 은네 아간착롱아쯤 와야라마코 바세하니금은 기상치 니플나베하 사칸티안장이 당하니오 마이코바 주소갓나스카 은디바 무탐산 우코다키 주소갓총못다 금금의 묵송에멍 레무캉보 은네 우니파급보우나 아간롱아쯤 우니 녹당 마나드뱃 우나 당카발사니겠다 아로 플락 낭안이라나 닥착게는네 우나 구라차카하 구린더빌나 아가나니겠다 우나바 인디아니 만데랑데 세켄츠킹 바 세켄츠킹 포엔사오 가츠사니코 마초다트나 만자 아로 타락베 가츠사나 만자 네 아가나쯤 우아랑한 우코살란디오 가동왔다하
রানথা খাড়ো রুয়ে আর স্কিয়ে রাড়ো রুয়ে ওয়ামাং খাচু।

아니요, 남바트로로행아 하. 나오디 방바타 만데랑한 인디아니 만데랑바 다라프레테 가추사나 만나 네 비비라 토킹아 하. 우아망 카먼웰트 게임스나바 세오카코 만나 하. 아로레 바잉바 가추사니랑오바 남바디 닥나가타 우아망 목송행아. 앙아 아로나 시망바 우아망니 남베그바 르뱅옹 아니그먼 아로 삭사 삭급니그먼 마시 삭클까마 마이나 Saksa record manode sakapan unapate record ko manskainga. Unigaman animesoniko knana skenga. Animes ni aganani gita wa record tskung puen tichet record ko manaha aro semi final lo gurindarvir unapate second tskung puen chisni record ko manskaha. Changapan semi final lo wa second tskung puen chibonga record ko manskaha. Wamang national record ko manaha ne wamang sakanyan kusiongaha. 와망니 기세포 수사극관이 옹겐츠모바 남급바 수사극관이 사옹아침 야 가수산이나 스캉바 와망 사우디아라비아 지나 가수산나가다 앞산 송량아침 와망 와노 앞산 드릉어로 아침 아로 인디아니 가수산이코 주바타 가당오나 라드왕나가다 와망 아간그룹롱아침 야코다 까니아라 와망이 자꾸오는가 니 와망 비비라 아침 와망 지에랑건 주소갔다 우아랑한 급은 가수사가 빠랑코 아로 인디아니 방 바타 만데랑콘 가수사니오 주석봉 나만 겐니 비비 라트겐 구린더비니 아가나니기타 우아망 사건이안 마나드펫 남베 가수사나 디카하 아로 나가니 숨모요 닥차그르겐 우니 레코드코 마나니 자마노 아로 애니메스니 가수사나 스캉 우아망 사건이 앞산란타 카잉무등오 와 애니메스코 남바타 비아포란타 가치나가타 메소키 오나하 와망 삭사삭급은코 남바트로로나가타 방난 닥차크룽아침 가추사니 아팔로데 와망 르뱅옹아침 은디바 트레코데 와망 수사급바 옹아침 와망 삭사삭급은나 다락바데 가추사나 스카니 기스코나 전체니 속바아침 이한 남급바 수사니성 아니금은 와망코 남바테 닥나 디디아침 나시망 사건이니 수사급가니아라 가수산이 기색 종모동아 나 시망하라 안탕탕나산 주소가니코 만나이자하 은디바 아송나 묵금라 송코 라바하 아로무캉치 인디아코 가수산이요 주바다 가당오나 라두왕겐 나 시망하라 남급바 찬체니 박사 가수사하 나 시망 사건이안 남급바 가수사급바랑 옹아 나 시망 삭사삭급은 박사 수사글까 라비글까 삭사삭급은나 Batnarka, Ndiba, na simang saksasakapanko, takchakrka. Anga na simang na, ang nina maska ni kod na, na simang asong na, makumrasong ko rabakugay na niyanga kadunga. Apsan chancheni baksa rakke kam kaangkubo, ribayang pa, basirango, talbata chusokaniko manangkugen ni anga bibiraa. Ang ni kasara asong ni mandirang, ya somoya asong ni banga bakrangon, sal belongin, dengbee, Aro denggepa balwarang balengani aselo namen dengpretenga. Chi rengzrengi antangtangko semsake rakitokpabo. Sal dengmetengo apalchi yongkatangengode semsake yongkatangpabo. Yani bidengo dengtangengtang sorukarini departmentrangchi zarekani niyamrangko denggepako semsakeja nakpaja chinaba angan asimangko didipaenga. Rpengrang dengkario dengganiko chakchikaniko anchengni babelsionikon nekrongna matna. Dengbatra grikon anchingi chaarangani bewalrang dengthangna abachenga mutam biaprango ani medekko chidoner ngani ko daktaya bano barang babelsio doi thariani ko nka ndakemung banga nokrangon tegachu gtingko rte thariya chaani ko nka ya kharion dengkharini rangani rangko tharina abachenga salgro indiani banga bakrangon tegachu gtingoni ko thubegpa aro khasngpa arangani Am panako na simang nakin, Punjab aro Haryana o, glass dalao lasiko ne rimchakswani ko daka. Bihar, Jharkhand aro Salaram Uttar Pradesh o, satu sarbat ko rimtoka, jian okata aro beena bilko onna. Konkan aro Guwajolo, kokum sarbat aro sol karirang ko rimna namnuktoka, salgapeng India o ringanirang jekai panakam, Nirmor aro sambaram rangko namnuktoka endakemung Orissa o belpana ko dengtangmancha rengna namnuktoka. Warangara rengani rang sanung aija

시야 송랑 박사 낭름 그렇게 농가빠니금은 바라까 르팽이랑 안층니 솔카리 인디안이 만날 그 바급바 감찻급바 감랑코 르팽에 라키나겠다 조톤 카잉아 차티스가르니 말라로니코 기안 바라탐 아비안니는고 반두반시 디나스티오니 마하르시 발라르주나니 사손 감뜬고니 기그탐 그롱기자급바 코팔플레트랑코 안능오니코 초에 만나하 엑스퍼트랑니 베베라 아니겠다 우아랑아라 독바스니 센츄리랑니 아니금은 벌시 하자설 차브리바 하자설 차봉아망 옹근녹 와 코팔플레트랑오 징오니 브라미 세조다니 아로 발리쿠 숙지 세안이랑 동아 우아랑 와 자송오니 사손가 아니 베왈 도로 마니아니 러잣니 딱베왈랑니금은 감찻급바 위에마세니코 오나 르팽랑 안층 인디아니 만데랑 방난 에스트로노미나 등탕만차 기슥 낭토카 다알로노바 안층아 송오 그참베급바 오브저베토리랑 동아 아르방아 메타메티칼니 비등오바 야노 만챙아하 송레아니 반창 바 안층니 마니아니랑 바 닥베와랑 옹자마이나 플라칸 살기 아로아스키랑 박사 낭름급바 옹아 에스트로노미안 자송한 티온 마시나 스카니코 옹카다타하 아로레 롱기자치 레앙나 만데랑코 가동왔다하 아로다 알로나바 우아나 자담베라니 기슥 낭아니코 늑나 만나 다아로로 아송금 먹건 에스트로노미 클랍랑코 멍승로로아니코 늑나 만행아 와망니 감랑코 송준마오니 송아담랑오나 아로 스쿨랑오니 파크랑오나 늑나 만행아 앙아 아디타 소마랑나 스캉 Bangalore Astronomical Society ni gaman maasina matnaha jian observational session rangko ngatronga uamang songadam rango astronomy na gisiknanggapo ngatna gitaba kamko abachingataha. Kagol mandal manggapa dolba donga jian manderang na astronomy ko konta kodachi ni gisepo skier anagata cholko na. Rupeng rang salgi rontalo askirangko niani mangmangan ayon manggapa onga. Astro Kerala Mangappa Dol Night Observation Camp aro workshop rangko ongata Jion Chadamberang telescope rangko Tharina aro star map ko chakhalna gata skiera a Rajkotoni Big Bang Astronomy Club banga astronomy thomani rangko Gironi Ranop Khachona ongata Joytir Vidya Parisanta ba astronomy ni gchambatkappa institution rangoni damsaunga Salgioni, Salja Askiranko, Ninagata Cholko Nan Baksanaba, Lekarangni Aro Telescopni Library Ba Donga, Anga, Isaac Ba, Indian Students Astronomy Association and Community Ni Gamunba, Janapna Skenga, Yan Sadamirani Gisepo, Scientific Ni Bidungo Skira Nagata, Asong Gmukuni Astronomy Aro Astrophysics Club Ranko, Nangrumatkapa, Chatro Chatrirangchi, Chalangapa, Unga, Rupengrang, Sumoyoko na Simoni Dakna, Namnukpa, Ba Hobirangna, Sumoyo na Nangchumukponga, Aruwarangoniko, Nangni Zangitanga Gmukna, Maiba Gatalko, Skiera Rupo, Angan Chini Chadamberanko, Astronomy Clubbo Bak Rachinagata, Didinaska, Aurea Chutini Salrango, Planetariumona, Reangbo, Rupengrang, Jemangan Manki Batko, Televisiono, Niswengachim, Angan Simanko, Mungsa video ko niatna skenga, J video on Ganga Chibimani Dolphin na toko chokat nagata Dolsa manderangni namgapa joton ka aniko nukna mangen. Wana toko chokat nagata konta chigitamang sumoy ko nangaha rupon kamao wa Dolphin ko susokpe chokataha. Rupengrang ya chokataniyo Indianis kangpa Ganga Dolphin Rescue Ambulance mongsonggapa kamko kaha Ya obosara Uttar Pradesh so ngaha jion Gangani Dolphin natok donggeyo changkete dongachim. Wa somoyo Namami Ganga misni tarigpa ambulance re bainba Dolphin ko jogataha ar sanani ko dakaha. Uni zakmanu ko naljokpen rapti chibimona watatlaha. Rupengrang ya Dolphin Rescue Ambulance ba dungtangman chagpa o nga. Wa ko re rurwe sanabanani ko dakna matne tariyaha. Wako, dolphin rangko, naljokke, salruatna, aro sananiko dakna, tariaha, wano oxygen on ani,
stretcher